나는 사적 간단 시링 하루 만나는 사회버지 비켄 딴나 사특으로 시링으로 그란탄 사회버지요 마하라즈 아버지 대하주랑 샤바드 짱키 아난드 사회버지 기어다스 बोल चौक मुआफ करनी सच